0: et m'a cassé mon gros sabot de bois.
1: Et j'ai dit, non, tu n'as pas de Namé, quand il y a un doc, j'en sais pas, j'ai quoi. Pour qu'il l'axe, il y en a. T'es yon le pésor, aïe. Samé, yon a un chungne, hani. Kunshin, pingé, qui chanson, man, gira. Kijung, yon a, kéja, hogo. 격금고의 명고로다. 수사미를 즐기더니 그때의 남의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뚜다지면 용왕이 앉아